타라 실로이야라 매트 와샤 미키드리야 저것도 하오르지라 저 빠도 띠고 와 오크라도 메다 빠와 땅 컬카스나 오저 저거 담반 이야라 我的白虾就是查文英，一说我大虾，那把一查去的就是乱开晚会，我想把我的好的嘴皮打给大家们看，也包括把我的快乐分享给他们。